은 구다루리네 두홀루이스은 내 아르 스티비아 둘 수플렛 발로려 끝 고스테 운 마르가리토르 오 보르바 딘 스윈타 스크립투라 젤루이 이스 아코르데 은도르 Arcino cape o comore, in vasul dell'ude pament, cac piatra alia sesci scumpa, e al domnul lui veșnic cuvânt. Margaritare, domnul ne